0: 하셔야 매일 부시종미다.
1: 수태야 6:30-7:00 तक. Station Kips FM 98.3 MHz.
2: Yoho Kips FM 98.3 MHz.
3: Rewind. Rewind. Bollywood.